0: It's time for a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y figures. Microdramas and web dramas are booming worldwide these days, and today's guest is right at the center of that trend. He's the CEO of production company Pulim and one of today's rising directors, An So-hae.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와 소개 우리 크런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director and CEO of Pulim. 안녕하세요. 플림의 안소입니다.
0: Nice and shor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Diving right in, now which title feels more natural to you is my first question. Director on the set or CEO at the office?
2: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는 감독님과 또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 중에 평소 어떤 호칭이 더 편하세요?
1: 전 사실 이제 가장 익숙하고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이라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 So-hae, director is most familiar to him.
1: 네. 네, 또 아무래도 요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and because he is shooting a drama these days, he's at the site a lot more often compared to being in the company. So he hears the director title a lot more. All right, well, the web drama market has grown incredibly fast. As someone constantly making new projects, when do you feel that growth most strongly?
2: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드라마 시장이 정말 무섭게 커졌잖아요. 현장에서 작품을 계속 만드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웹드라마 혹은 뉴미디어라는 것들이 제작 기간 자체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0: 네. So web dramas and new dramas, they have a really short timeline usually.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하고 런칭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올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And so making the whole drama, the whole process, and launching it is pretty quick too, usually. And receiving quick feedback from the audience is when he feels that, wow, this field has really grown recently. Oh, 좋습니다.

0: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known for very tight shooting schedules, like you said, right? What are you like on set? Calm and composed, or are you like energetic and fast paced? 말씀하신 것처럼 쇼트드라마가 촬영 일정이 빡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한 2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안소혜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차분한 편이신지 에너제틱한 스타일이신지.
1: 저는 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에너제틱한 편인 것 같고.
0: So he's usually very energetic. He likes to move around a lot on the set.
1: 네, 보통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네. 현장에서 좀 바로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0: 아, 움직이면서 좀 지시도 하고 네. 이렇게. So rather than being behind the monitor, he would move around the set and give directions as he goes.
1: 이게 아무래도 촬영 현장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처지면은 또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고 네. 배우들이랑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Okay. So because the whole timeline, like we said, is pretty short, you have to keep it fast-paced. And if you go slow, everybody will sort of feel lazy and like laid back a little bit. So he has to move and really pull that tension up, the energy up, so that everybody works together at a very fast-paced manner. All right. Well, now let's get into your story through a few keywords here on Brunch Club. 이제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short form. Well, let's talk about the appeal of short dramas or micro dramas and some behind the scenes stories from your work.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숏폼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숏드라마의 매력과 또 감독님의 대표작 비하인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Now, compared with traditional dramas or films, what makes one or two minute micro dramas so addictive that viewers are willingly paying for them to watch them?
2: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요즘 세계인들이 1, 2분짜리 숏드라마에 푹 빠져서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어떤 시청 환경에서 오는 서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So he believes it's the difference in the narratives. 네.
1: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시청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이탈할 확률이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장치를 되게 치밀하게 좀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0: So they watch these short or micro dramas on the phone, right? The platform itself is different. And compared to watching it in the cinema, there's a higher chance of people leaving it. Stopping watching it. So they put in a lot of different mechanisms within the content.
1: 네, 아무래도 뭔가 서사들을 차근차근 설계를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좀 앞에 배치해두는
0: 그쵸.
1: 편입니다.
0: 네, so if it's too slow the narrative and if the storyline is you know slow to reveal itself, then people might feel it's boring and leave the content. So in order to grab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and viewers, they put in mechanisms, make it a lot more stimulating, whatnot, to keep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1: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숏폼 드라마, 마이크로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떤 그런 도파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Okay. So you know how these days contents, they make your dopamine sort of boost, right? So Sohae, director Sohae believes that dopamine boost is the key attraction or charm of micro drama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Your office romance, Be Quiet in the Office, was loved for creating romantic tension in such a familiar setting. What did you focus on most as director?
2: 감독님의 작품 중 오피스 로맨스물로 사랑받는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 있잖아요.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설레는 텐션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셨나요?
1: 사실 이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라는 IP는 워낙 성공했던 메가 IP이기도 하거든요.
0: 네, so this particular Be Quiet in the Office is a mega IP that was successful before.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청자들, 그 기존의 팬덤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0: So director An thought he had to not disappoint

0: the fandom that already existed.
1: 그렇다 보니까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걸 좀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Well, he tried to not destroy the original piece too much and tried to think about how he can produce the videos to really grab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s and pull that essence out of this original drama. All right, and there's also Dive Into My Bad Rival, also became a big hit with overseas fans for its fresh visuals and story. Did you expect it to become this popular?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영부 또라이에게 찍혀버렸다가 있죠. 청량한 비주얼과 서사로 해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1: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고요.
0: so he didn't not expect it completely.
1: 네, 워낙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스태프들이 함께해서 네.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0: 네. So from the planning stage, it was just so well made, and he was joined by great staff, great cast, and he thought, I think this will be pretty successful after we make it. All right. Well, do Koreans and overseas viewers react differently to different scenes? Or are there our favorite moments mostly similar?
2: 또 궁금한 게 혹시 한국 시청자와 외국 시청자가 열광하는 장면이나 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1: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So he thinks there's not too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foreign viewers and Korean viewers. They're pretty much similar. And also because they deal with universal sort of emotions and situations in the drama. All right, makes sense. Well, the episodes get tons of real-time comments as well, right? Was there a particularly funny or memorable fan comment you still remember?
2: 또 회차마다 실시간 댓글이 엄청 달리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웃긴 주접 댓글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수영부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보던 시청자분들께서 아 나도 저 수영부 가입하고 싶다 네. 어떤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그게 인상 깊고요.
0: So with this particular drama, Dive Into My Bad Rival, because it's about that swimming team, right, within the drama, some people leave comments saying, oh, I want to join that club, that team.
1: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저희 영상들, 저희 작품을 계속 재가공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2: 그러게요. 계속 계속 올리고 바이럴하게.
0: All right, and he also wants to say thank you to all those who reproduce their films, their dramas into short videos and continue uploading them.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for the drama, the content to go viral. All right. Well, you've also worked on everything from modern stories like My Jaebol Teacher and to fantasy or period style stories like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tone feels more natural for you to direct?
2: 이외에도 나의 재벌 선생님이나 내 남자친구는 600살 등 현대극 또 사극 서사까지 다루셨는데요. 연출하실 때 어떤 톤이 더 손에 착착 감기시나요?
1: 사실 이제 편한 거는 아무래도 현대극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는 하죠.
0: 네. So, well, he feels more comfortable with modern style stories like My Jaebol Teacher.
1: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의 그 내 남자친구는 600살이라는 사극을 찍으면서 네. 뭔가 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 고유의 이미지들을 담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아. But as he was shooting this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is a period-style historic drama, sort of, depicting or portraying all the Korean traditional aspects in the drama was more interesting than he thought.
1: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드라마 특징 자체가 이렇게 버티컬,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한국의 고궁이나 한복, 그런 전통 의상들이 그런 세로 이미지랑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And he also thought because microdramas, they're for phones, right? And they have the vertical film framework. And he thought the different traditional palaces here in Korea and the traditional clothes, they fit well with that vertical film. Mm. 좋습니다. All right, well, with microdramas, every episode has to end in a way that makes people click next, right? What's your secret to creating a great cliffhanger?
0: 숏드라마는 다음 편을 안 누르고는 못 빼기게 끝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매 회차 엔딩을 끊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절단 신공 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를 세세하게 많이 네. 넣으신다고 했는데
1: 일단은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의 개연성인 것 같습니다.
2: 아, so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make the audience, the viewers, curious, you know,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But in order to make that, what's more important is the emotions. They have to make sense, you know.
1: 이게 아무 그냥 막 인물이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2: 네.
1: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감정의 개연성이 있어야
2: 네.
1: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공감이 되고 뭔가 따라갈 수 있어야지 궁금증도 유발될 것 같아요.
0: So what director An was saying is you can't just make the characters do anything like random or odd. Viewers won't be curiou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if it's just random. But if they'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actions and the emotions that the characters are feeling, that's when they feel curious about the next episode. All right. Well, the actors also have to reach intense emotions very quickly because they're short dramas. Do you have your own directing technique for helping them get there?
2: 포맷 특성상 배우들의 감정선이 빠르게 끌어올라야 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감독님만의 디렉팅 비결이 또 궁금하네요.
1: 사실 뭐 영업 비밀인데.
2: 아, 네. It's a secret, but...
1: 이 사실 뭐 쇼폼 드라마 현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시간이 빡빡한 편이기는 해요.
2: 네. So like he said earlier, these microdrama sets, you don't have a lot of time. You're always running out of time.
1: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디렉팅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2: 네.
1: 대신 리딩 때 좀 많이 피드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2: 아, so on set, he doesn't give that many directions, but during the reading time, when they read the script for the first time, that's when he gives a lot of feedback. To the cast.
1: 네, 그리고 이제 리딩 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였던 것도 말을 해주고
2: 네.
1: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통 배우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
2: 아,
1: 통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2: 너무 세세하게. All right. So after the reading, he shoots that reading session and he gives feedbacks to the characters, the casts, one by one, individually, thinking, you know what? I think this could be changed or modified in the set. Gives useful feedback and directions like that after the reading session. All right. Very detailed as a director. Well, speaking of cliffhangers, we'll make one ourselves here too and listen to your song recommendation.
0: 그럼 여기서 저희도 한번 절단 신공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감독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제 저는 이상은 선배님의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인데요.
2: Oh, so director An is going to recommend us 이상은 리체's 삶은 여행 or Life is a Journey. 이유는요?
1: 제가 이제 보통 촬영장으로 출근을 할 때 출근하는 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2: 네.
1: 그 시간 동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2: So he usually listens to this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usually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drive to the set. And when he listens to this song, he can calm himself down a little bit more.
0: Oh.
1: 네, 그래서
2: 네.
1: 아무래도 현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가면서 들으면 좀 컴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2: 네, 막간의 힐링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0: So he uses that time to calm himself down before he gets to the busy set site, and that's what he listens to. All right, so let's enjoy that all together as well. Once again, that was 삶은 여행, Life is a Journey by 이상은, 리체. And then we'll be back for Brunch Club again. Stay tuned.

0: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ll right. Well, when was the moment then you first thought, wow, I'm re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진짜 프로덕션 대표로서 내 밥벌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전 밥벌이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0: He's not sure if he is actu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1: 저는 처음에 영화를 했을 때부터 항상 사람 때문에 영화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0: So ever since he started doing films, he said he's doing it for the people.
1: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때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 급여를 지급해 줄 때가 네. 제일 좀 뿌듯한 것 같아요.
0: So he feels most fulfilled and happy when he's able to give the fees payment to all his staff members and give them the money that they deserve after working greatly together. All right. Well, what's one rule or piece of advice you repeat most often to your team? 현장과 사무실에서 대표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잔소리나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그냥 보통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하고 생각해라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director An often says, "Don't think too much. Just go for it."
1: 현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해보고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So what he thinks is the biggest weapon that we have or they have is trying something out and failing and trying it again. All that trial and failure. 네.
1: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고 실패를 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you try things, fail things, make errors, mistakes, and you learn from that. And that's how you grow from that point on. So just going for it and doing it without much thought would be something, an advice that he gives most often to his staff members.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also becoming a major platform for new actors as well. What do you look for when casting someone? 이 숏드라마는 신인 배우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용문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캐스팅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1: 많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0: So many actually actors ask this question to director An as well.
1: 사실 이제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캐릭터랑 맞는 마스크가 저한테는 1순위기는 해요.
0: But the number one standard that he looks for would be does the face or the image of that actor match the character?
1: 그리고 그 마스크가 이미지가 맞아야 연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match the character, the image that you have, the features that you have. And some actors think, oh, maybe I couldn't get that cast because I was bad at acting. But you don't have to think that because for director An, looking similar to that character is the most important part.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what a platform or an advertiser wants can clash with your own creative vision. How do you usually negotiate that balance?
2: 작품을 만들다 보면 플랫폼이나 또 광고주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랑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적 욕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통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하세요?
1: 아이고, 무조건 이제 플랫폼들 네, 원하는 대로 찍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네. 네.
0: So in some cases, of course, he has to shoot in the way that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ant and require.
1: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부딪힐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0: 네, 네. But thankfully, he didn't have too many moments when they clashed.
1: 왜냐면 어쨌든 저희 회사 혹은 저한테 의뢰를 하는 분들은 저희 어떤 부분들, 저희 기술적인 부분들, 연출적인 부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So in the beginning, initially,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ould have chosen them, the company, because they already trust them and they have selected them to create

0: 안소회.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Yes, it's human. Now let's talk about your off-camera and what lies ahead for you.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안소회의 일상과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people are now paying for short-form content instead of long-form. So as a creator, how do you view this change in media consumption?
1: 요즘 롱폼보다 숏폼 결제를 하는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영상 창작자로서 이런 미디어 소비 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2: 당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this change is inevitable and it only makes sense.
2: 영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브라운관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미디어는 변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So the media atmosphere or environment has always changed. You know, there was the cinema, film, movies. It's been constantly evolving through time.
2: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변화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And with that change, consumptions of viewers have also changed. And as creators, it is their job to follow that changing trend and the needs of the consumers. All right. Well, do you ever speed up or skip long-form content yourself?
1: 혹시 감독님께서도 롱폼보다가 재생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스킵할 때가 있으신가요?
2: 네, 저도 뭐 충분히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없을 때 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드라마랑 영화 볼 때는 다른 걸 하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1: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2: 네.
0: So if he doesn't have much time, he would speed things up and skip through some content. But weirdly, when he's watching dramas and movies, he can't multitask. He has to focus on that content only to watch it. Fully. All right. Well, these days, AI can create video in just seconds, you know, and the quality keeps improving. I was surprised myself, too. But no matter how advanced technology becomes, what part of directing do you believe must remain human?
1: 요즘은 AI로도 몇 초 만에 영상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보고 놀랐던 적도 많은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사람이 직접 연출해야 한다고 믿는 창작의 본질이 있다면요?
2: 저는 여기서의 본질은 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choice or choosing is the foundation here.
2: 네. 이게 저 어디서 본 글인데 AI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병목은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0: So he read this somewhere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he biggest bottleneck or barrier is human.
1: 어떤 의미죠? 네.
2: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AI가 만들어 놓는 속도랑 인간이 선택하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1: 네.
2: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큰 병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1: 따라가질 못하는 거네요.
0: So what this means is AI continues creating with its development. It's really speedy in creating new things. But humans, they have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right? But because that speed doesn't follow with the creation speed of AIs, humans are the biggest bottleneck.
2: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툴을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AI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이 창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0: So although AI creates everything, what tool you're going to use, what recommendations you're going to select, all those choices and decisions are made by humans, right? So director An believes that is the one quality that must remain human, choosing and making decisions. Well, after using your brain nonstop, you probably need time to switch off too, right? What do you do to clear your head and recharge?
1: 뇌를 풀가동하다 보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로 뭘 하면서 뇌를 비워내시나요, 감독님은? 뭐 소소한 힐링법 있으실까요?
2: 저 그냥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딱히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고 그게 가장 큰 취미이자 힐링법인 것 같아요.
0: Okay, so director An said he spends time with his girlfriend, which is, I guess, the best thing to do. And he listens to music, like he introduced for us earlier, listening to music in his car on the way to work, whatnot. He doesn't have any sort of special hobby, but that's what he does, meeting his girlfriend and listening to music. All right, well, with constant shoots and editing, burnout must happen sometimes too. What helps you get back on your feet when that happens?
1: 연달아 촬영과 편집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나 현타가 올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나요?
2: 저는 항상 리딩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0: So when he starts a reading of the script with everyone, he tells people and he tells himself too, be grateful that you can work.
2: 그래서 물론 힘들고 뭐 번아웃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면서 계속 몸을 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0: 네. So of course you can be burnt out, you can feel very exhausted and tired, but he continuously wakes himself up thinking, you know what, I'm still able to work. I have to be thankful for that. So he always has that gratitude in his mind. All right, well, for young people who dream of directing or starting their own content company just like you, what reality should they be prepared for before jumping in?
1: 나만의 콘텐츠 회사를 차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연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이건 꼭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해주고 싶은 현실 조언이 있다면요?
2: 막 돈을 쫓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You shouldn't be chasing after money at first.
2: 뭔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2: 돈만 보고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0: Well, eventually you will succeed and money will follow. But if you only look at money and chase money from the beginning, then there are so many hurdles that you have to overcome.
2: 그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연출을 하고 싶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좀 뛰어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게요.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고 좋아해야지만 시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So he said, you have to start it if you have that mindset, that passion, that you really want to direct and produce a content of your own, is what he said. Well, looking for far ahead, is there one life project perhaps you hope people will remember as the defining work of yours as director.
1: 먼 훗날 감독 안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나만의 인생작이 있을까요?
2: 뭐 사실 저는 매번 가장 마지막 작품이 저의 인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0: 네. So he always believes the work that he's working on is his masterpiece or life project all the time.
2: 그냥 인생작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시작과 끝이 사람이네요, 역시.
0: All right. Well, he thought more than having a life project, he wants in the end to have a lot of good people around him as the director, which is, I think, really nice. It's from human. And human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독님.
0: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today?
1: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2: 저도 이제 카메라 뒤에만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1: 네.
2: 좋은 기회가 돼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So director An said he's usually behind the camera, right? But today he was in front of the camera having to talk about himself and his work, and he enjoyed it a lot. We did too.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once again.
1: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We'll wrap up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문득 Out of the Blue with 송희진 by 도훈 of Day 6.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Welcome to the stage, 로시. 로시님 기억해 보신 걸 환영합니다.
1: 오랜만입니다.
0: Long time no see, 로시 just said. Wow, that was a wonderful performance.
1: 와, 잠시만요.
0: She needs that water break for a second. Everyone, the song that she just sang for us is a wonderful, wonderful song called Don't Be. 다시 한번 너무 Don't 잘 들었습니다.
1: Be. 감사합니다.
0: 로시님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및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모습의 신곡으로 찾아온 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0: Yes, she says long time no see the archive fans. She is back with a new sound, new look, and that is fresh Roshi joining us in the studio. 진짜 오랜만입니다, 로시님.
1: 맞아요.
0: 저희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뵌 게 17개월이 됐대요. 벌써.
1: 전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근데.
0: 저희도
1: 작년인 줄 알았어요.
0: 17 months ago, we interviewed her, and that's already like a year and a half ago. And she says it just felt like a few months ago.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길어야 뭐 1년 이럴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0: I thought it was like maximum 12 months, but it was 17 solid months.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그럼요. 또 정신없이 또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서 앨범도 많이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나 봐요.
0: Okay. She says time flew because she recently signed a new company, new label, and she has a new staff members, and she's having so much fun working on music, releasing them, and promoting her latest tracks.
2: 저도 지금 느껴지는 게 그 뭔가 아우라가 달라진 것 같아요.
1: 그죠?
0: Her aura definitely changed.
2: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때는 워낙 또 저희도 초반이었으니까
1: 네.
2: 와, 준비된 게 좀 덜하긴 했었지만 그 기본적인 아우라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날은 헤매를 안 했고요. 그때
0: 네.
1: 막 머리도 길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네. 좀 무드를 바꾸자 해서 제 성격이 좀 털털하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도 일부러 펌도 하고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2: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he said the last time she had a cap on and she wasn't really ready. She came without makeup last time she was here with us. This time, with this new fresh sound and look, she went for something a little bit more outgoing. She did some hair perm and that's why there's a totally different aura today.
2: 자, 댓글 지금 많은 분들께서 welcome back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0: We have Bruce Paget saying greetings, 로시. PG says, hi, Roshi, welcome.
1: Hi.
0: Paulina also says, hello, Roshi, welcome to the show.
2: Roshi님, 물론 네.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Roshi님을 많이 아세요, 확실히.
1: 아시고 그때 한번 왔어서
2: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1: 네.
2: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의 Roshi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 부탁드려볼게요.
0: For thos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and maybe getting to know this artist for the first time, what kind of artist are you?
1: 좀 자유로운 영혼
0: 오, a free soul
1: 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좀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0: filled with curiosity
1: 그래서
0: and ambition.
1: 좀 음악도 제가 이번 방금 부른 곡도 그렇고 좀 다양한 장르를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Okay, she's also experimenting with all these different genres nowadays. So she says, please look forward to it.
2: 보헤미안 같은 아티스트군요.
1: Oh.
0: She's a bohemian, everyone.
1: 감사합니다.
0: Loving this vibe, loving this vibe.
2: 진짜 그 17개월이 되었고 사실 저희는 뭐 인스타그램 친구니까
1: 맞아요.
2: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1: 감사합니다.
2: 잠깐 좀 공백이 있어가지고
1: 네.
2: 어딜 가셨나 고민을 뭐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앨범 공백 얘기하시는
2: 네.
1: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를 옮기면서 그 재정비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OST 이런 건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앨범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더라? 2년 이상 걸렸어요.
2: 2년이나 네. 걸렸나요?
1: 네.
2: 와우, 오케이.
1: 그래서 좀 많은 고민도 많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0: Okay, I was checking up on her latest posts and everything, but her music, she wasn't releasing any music for about a year, so I was kind of worried, but she says finding a new company and rearranging everything and trying to come up with great plans. It took her a little bit of a while, and in order for her to release her original music, it took two
2: ears, everyone.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1: 아, 저도요.
2: So many people were waiting for this. 지금 악어를 찾아주세요님께서 Don't Be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네요.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2: Don't Be was a wonderful song. 그런 의미에서 네. 처음 불러주신 곡이 저는 되게 네. 푸른 초원을 뛰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정말요?
2: The first song, Don't Be, really brought me and made me imagine a picture where you're running so, like, you feel so liberated in an open field, just running and running and running. 이 곡 소개 짧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돈비라는 곡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앨범을 내면서 마지막에 미니로 묶는 플랫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돈비 또한도 약간 좀 남들의 시선에 맞추고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던 지난 로시를 이제 좀 보내주고 이제는 좀 이 돈비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성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좀 거기서 벗어나는 내용을 좀 썼어요. 좀 제가 이젠 좀 내 멋대로 하겠다. 좀 이 가사 내용도 상처가 된데도 난 상관없어. 너한테 상처여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오. 이런 쿨한 바이브를 주고 싶어서 딱 뭐라고 호칭을
2: 요한님,
1: DJ 선생님,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벗어나는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2: 해방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1: 네. 너무 확실하죠. 네.
2: 진짜 무슨 영화 OST 같아요. 진짜 뭐 뛰어난 느낌. 굉장히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She says that don't be the song itself, everyone. It's really, it's got dual meaning. So basically, she's currently doing a flat project, meaning she's releasing a song every month, and at the end, she's going to put them together into a mini album. And 네. this song is a part of that ongoing series. She says it's a song really about letting go of your Roshi's past, 네. where she was living up to other standards. But right now, she's saying, you know, even if I get hurt, even if I fall, I'm just gonna be myself, and I'm just gonna feel, just liberate myself 네. from all that 눈치, trying to live according to others' standards. 의미도 너무 멋있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로시님 요즘에 곡을 좀 쓰신, 많이 쓰신다고.
1: 맞아요. 네. 이 돈비부터 지금까지 세 곡이 나왔고 앞으로 두 곡이 더 나올 예정인데 네. 그 곡들을 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2: 작곡 작사 둘 다 네. 하세요 요즘에?
1: 네. 와. 아무래도 전에는 많이 작업을 못해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담아야 진심이 닿지 않을까란 생각에 좀 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관여?
2: 아, 관여인가요? 참여인가요?
1: 참여하고
2: 참여이겠죠.
1: 관여도 네. 하고 좀 프로듀싱을 맡아서 하는 기분이랄까요?
2: 아, 그래요? 네. Okay. She's saying for this project, she's going to be released, she's going to release about 5 tracks as a full mini album. Right now, 3 songs have been released and 2 are soon to be released. 네. And she says for all the 5 songs, she's definitely taking part in the songwriting. Not only the lyrics, but also song composition. And also she's co-producing this whole project right now. So she says a lot of involvement and a lot of creative workload 네. embedded into this output. Wendy 님께서 That's nice. That's definitely nice, of course, That's Wendy. Nice. 미공개 두 곡 듣고 싶다라고 하시기도 하네요.
1: 아, 장르만 스포하자면 그래도 로시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라드 곡 하나 와우, 있고요. 네.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돈비에는 좀 시크하고 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곡에는 그래도 좀 장난기도 있고 조금은 발랄한 로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포를
2: 이렇게 스포하셔도 괜찮은 거죠?
1: 몰라요.
2: She's spoiling right now for the upcoming albums, everyone. Two more that's going to be drawn for this flat project. The first one's going to be very balladic. So quite of a heartbreak melody, I'm assuming. And she says the second track that's to be released is more fun, upbeat, joyful kind of song that you can really find the charm in Roshi as an artist herself. 저희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벌써.
1: 기대해주세요.
2: 네, 너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도 그 이전에 오셨을 때 말했지만 제가 데뷔했을 때도 사실 로시님이 한참 데뷔해서 활동하실 때여서 그때부터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간 네. 아티스트로서 네. 되게 응원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1: 저번에도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때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좀 힘든 상태였는데 엄청 큰 힘을 받고 갔어가지고 오늘도 꼭 오고 싶었습니다.
2: 아, 영광입니다. I was also promoting when she debuted and promoted, and as a fellow colleague who went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together, I really root for her. And she says,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Even the last time she was here in the studio, she gained a lot of." strength from that interview, and that's what brought her back to the station today.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 준 곡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2: 이 곡의 제목은 Sweetest.
1: 맞아요.
2: 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짧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Sweetest도 돈비의 또 연장선의 다른 내용인데 이 곡 또한도 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설렘을 담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작은 것에 무서워서 도전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작은 것도 나는 맛볼 차례다. 그냥 그런 힘듦 또한도 달콤함으로 느껴지고 이제는 이 도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볼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2: 엄청 깊어 지셨는지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곡들이 다 고민 끝에 탄생한
1: 맞아요.
2: 느낌이 좀 드네요.
1: 제가 또 인프피라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2: 이미 생각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네. 그걸 아웃풋으로 내고 계신 느낌이
1: 맞아요.
2: 들어요. She's an INFP, meaning that's INFP, everyone. And I was, just as I was listening to this description for the next song, and I was like, that's very original, it's very deep. And she says, It's about time to make her thoughts and her reflections into these musical outputs, and that's what she is doing today. This next song is called Sweetest. She says, it's a continuation and extension to the previous song, Don't Be, saying, you know, if we look out to the future, there's a lot of anticipation, but there's also a lot of fear, meaning due to those fears, we kind of hesitate to even try out those little small challenges in our everyday life. But she's saying, no time to fear. Now, I'm going to consider it like, for instance, like a chocolate, something so very sweet. Even the smallest, whether small or big, they're all just sweet, sweet challenges. It really reflects Roshi's current endeavor, I think. 지금의 그 여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 자체가.
1: 너무 감사.
2: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2: Okay, everybody, the very next track is a live performance again coming from Roshi, Sweetest, here it goes.

0: Bravo! That was Sweetest by Loshi. I love that shuffle. It's so nice.
1: 되게
0: 되게 그 좀 UK 느낌이 엄청 나요, 곡들이. There's a lot of UK elements.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노렸습니다.
0: 오, 이번에 앨범을 관통하는 테마인가요, 이게?
1: 네. 좀 저는 좀 브리티시 네. 팝, 락 너무 좋아해서 음흠. 그리고 제 목소리의 매력은 어떤 거에 잘 묻어날까를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0: 오,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네,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0: Okay, everyone. Underlying theme and the genre of this album, the project itself is Britpop, everyone, because she's so into Britpop and she wanted to blend her unique vocal tone into Britpop. And she's asking me, how was it? I'm like, that's incredible. So good.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로시님은 늘상 느끼는 거지만 그 장르의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1: 저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0: 이전에 내신 곡들도 사실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1: 이것저것 다 했죠.
0: 네. 좋은 의미에서 그게 이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본인 목소리로.
1: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뭔가 그렇게 많이 했지만 찰떡이다라는 곡을 아직 못 찾은 기분이었었는데 이제야 조금은 찾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Mm-hmm.
0: She was fearless when it comes to trying out and experimenting with all these different genres. And looking back to her discography too, there's a whole load of variety of genres. But she said, it felt like I haven't found the perfect fit. But with this new album that she's working on right now, she says she's getting very close to the answer that she was seeking for a very long time.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페스티벌이나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데서 부르면 굉장히 신이 나지 않을까.
1: 그것도 노렸습니다. 불러달라고.
0: I can so see her singing these songs on like all these festival stages and it would suit her so very well. And she's like, I was actually going for that. Hopefully, seeking for opportunities out there. 이런 곡이라면 진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프로모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1: 그래서 오늘 왔죠.
0: she's I'm asking you should definitely expand your promotions to overseas and she's like that's why I came here today. 자, 오늘 이 기회가 정말 그 좋은 기회로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This interview can also reach out to many concert companies out there. That'd be super super nice. Okie dokie. 박수 소리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댓글에. We have somebody saying 목소리가 스위트해요. 혈당 스파이크 맞았어요. Saying I have a sugar
1: 감사합니다.
0: rush from that song. 그 로시님은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유니크하세요. 그 부르는 스타일도 그렇고 네. 특히 그 그 끝처리
1: 맞아요.
0: 그게 아무나 흉내 내고 싶어도 못하는 끝처리인데
1: 옛 어릴 땐 좀 과했어요 그게 네. 표현이 근데 점점 들을수록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포인트가 좀 조금씩 섞여야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네. 요즘은 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0: 빼지 마세요. 그거 왜 빼요? 아이덴티티인데.
1: 안 빠져요, 근데.
0: You know, she has a very interesting singing style where she really drops the final melody of a phrase. And she says it was a habit of hers ever since childhood. So she's always been singing like that. But at this one point, she wanted to drop it a little bit. And she's also currently practicing to drop that habit. But it's still a core identity of hers, she says. And I personally love it. So I'm like, why drop it? It's amazing already. Very, very cool. 요즘에 엄청 바쁘세요.
1: 지금 보니까까지는 아닌데
0: 매주 바쁘시던데.
1: 네, 그래도 네. 열심히 살려고 감사하죠, 너무.
0: 라이브 기회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She's been very busy and actively promoting lately. 목 관리 힘드지 않으세요?
1: 너무 힘들죠. 아, 근데 이 재밌는 거 하나만 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0: 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1: 재밌는 거 한 가지가 네. 뭔가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게 없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안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새 소속사 옮기고 저를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계획을 짜고 그거에 관해서 또 너무 어쨌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사람이 좀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좀 그리고 바쁜 게 또 감사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럴수록 오히려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은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일도 별로 없기도 했고 그렇다고 노래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목이 쉬었었어요.
0: 네.
1: 너무 관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건강해졌고 약간 몸도 건강해지고
0: 네.
1: 그리고 또 발성 레슨을 받고 있어요.
0: 아,
1: 새롭게.
0: 그렇구나.
1: 그걸로도 진짜 많이 회복이 돼서 요즘은 그래도 그래도 즐겁게 음악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다행입니다. 네. 진짜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
1: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 몰랐는데.
0: 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1: 어떻게 하는 건지.
0: She said she never believed that stress was a cause to all disease and illness back in the days. But she's telling me right now that finding a new company and seeing so much opportunities and occasions out there where she can sing live, she's filled with hope. And that's why she was able to kind of let go of that stress, and she has a very much of a stress-free life nowadays. Interestingly, that leads to her vocal conditions too. She's like, because she's living with much less amount of stress now, she feels healthier both in terms of spirit, mind, and body. So I'm like, everybody, we have to live stress-free. So important.
1: 맞아요.
0: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는 길 로시님의 곡들을 또 한번 쭉 들으셔야 됩니다. You gotta listen to Roshi songs to relieve all those stress, of course. Very cool, very cool. 저희가 작가님이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외의 질문을 막 준비하고 싶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막 찾아보셨나 봐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 네. 책 속에 좋은 문구를 자주 올려주셨는데 이게 네. 멈췄다고 해요.
1: 이것까지.
0: 자, 이게 이 이유가 궁금하다고.
1: 이유는 없어요. 사실 네. 요즘 진짜 읽지도 못하고 있고
0: 바빠서.
1: 책을 네, 바빠서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너무 바쁘다. 그 아, 너무 또 탑스타처럼 그거 아니, 괜히. 근데 막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바로 눕고 싶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책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오히려.
1: 네. 그거 읽을 시간.

0: She's saying, the question was, back in the days, you were uploading off books, but you suddenly stopped doing that. And Ajeon was wanting to ask, why did you stop doing so? And she's saying, because she's so busy nowadays working on music, she hasn't really had a chance to read books that much. Whenever she goes home, she just wants to lie in the bed and go to bed. Number two, because looking back at herself, uploading all these, you know, books and pages that she read, it felt a little bit too depressing, maybe a little bit too emotional. And she was like, I don't like that side of myself. 하지만 또 언젠간 또 좋은 문구를 발견하시면 올려주실 테니까.
1: 또 멈출 순 없어요.
0: 멈출 수 없죠. 멈출 수 없죠. She's like, I cannot 네. stop that. 좋은 책 있으면 또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There's any good books, please do share with your fans.
1: 재밌는 질문이네요.
0: 그러네요.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I wasn't able to predict this question coming up, of course. 최근에 하신 것 중에 가장 바쁘게 하시는 게 이제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1: 페스티벌, 네. 뭐 행사.
0: 행사.
1: 쪽.
0: She has a lot of live gigs at festivals and all these different events. 네. 그렇게 나가서 라이브 무대를 많이 하면 인프필 하시잖아요. 네. 에너지를 좀 얻어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좀 기운을 좀 주고 오는 느낌이 드세요?
1: 정말 신기한 네. 건 이렇게 낯가리고 소심한 제가 무대에 서면 오히려 에너지를 크게 받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전하고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만 충전되고 네. 딱 내려면 기가
0: 아니 지금도 좀 재밌는 게 무대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뵀을 때 진짜 솔직하게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아, 너무 피곤하시구나.
1: 약간 잠들 뻔해요.
0: 근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확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1: 점점 9년 차라서 그런 이게 스위치가 있나 봐요.
0: Awesome. She's been promoting here and there, doing live gigs, and she's telling me right now, I was asking, whenever you perform outside for people, the audience, do you gain energy as an INFP or do you kind of get drained from that event? And she's saying, very interesting, although she is very introverted and shy and timid, she gains so much energy from the crowd. And just before the show began today, I met her outside. She looks so tired and exhausted, so I was kind of worried. But the moment she walked in, different game. And she's saying, you know, this is a 9-year promoting artist, you know, there's a switch, on and off switch. 또 필요하죠. 그거를 또 잘 보관해뒀다가 발산할 땐 발산을 해야 되니까.
1: 맞아요.
0: strategically controlling her energy level, everybody.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을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1: 네.
0: I would love to ask you to sing the next song for us.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이 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데뷔곡인 스타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 제가 28이고요. 19에 발매가 된 곡인데 이때는 좀 수능 시기여서 제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연습생이니까 어쨌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진짜 빛날 수 있는 친구들이라를 얘기하고 싶어서 스타즈라는 스토리를 제가 써서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과 원태연 시인님께서 작사를 네.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네. 힘듦이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연기하면서 불렀죠. 그냥 슬픈 생각, 엄마 아픈 생각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연기로 하다가 이제는 28에 제가 되니까 이 스타즈라는 곡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0: 오히려
1: 그냥 간단하거든요. 울고 네. 싶을 때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으면 웃지 마란 가사가 이제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진심 다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0: 그 어린 나이에 잘 모르고 썼던 곡이 오히려 돌고 돌아서 이제는 나한테 위로로 다시 돌아온 거죠.
1: 맞아요.
0: 되게 멋진 서사입니다.
1: 진짜.
0: 진짜로. 아, 그리고 이 곡이 보니까 그 데뷔하셨을 때도 아리랑에서 부른 적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1: 아마 몇 번 불렀을
0: 예전에
1: 거예요.
0: 예전에 저희가 네. 데이터뷰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아 이게 참 여기 돌고 돌아서 다시 디아카이브에서 또 부르게 되는 이 원더풀한 이벤트지 않나.
1: 얘는 평생 불러야 돼요.
0: 저희도 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The next song is called Stars, Everyone. And this is a song that she wrote when she was 19 years old. So it's already 9 years old of a song. Back in the days, she was in her high school where all of her friends were preparing to get into college in a college entrance exam. At the time, she was a trainee, but her friends were having such a difficult time not knowing what to do in the future. And she wanted to write something to comfort for them, and that song developed into an actual track called Stars with the help of star lyricists like Kimina.

0: 감사합니다.
1: I'm crying. I'm crying. It's so touching. 진짜 위로가 됩니다.
0: 진짜요?
1: Oh, such a touching song, everyone. That was Stars by Roshi, and that was her debut track. 네. 이게 데뷔곡이라니.
0: 그니까요.
1: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가사가 너무 그 심금 울리네요, 진짜로. The lyrics are very, it really resonates with you, doesn't it?
0: 맞아요.
1: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기 싫으면
0: 웃지마.
1: 웃지마.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 너무 심플한데 어려운 거잖아요. The lyrics says, if you want to cry, just cry. If you don't want to smile, don't smile. It's so simple, but it's so difficult to execute in our everyday life, everyone. All of you having a tough time, I sincerely hope this song could work as an ointment to heal you, everyone. Like a band-aid. Very cool.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the final live performance by Roshi today. And now we're going to have about 10 minutes of interview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Roshi right now, please leave it on the YouTube live chat as we proceed with the remaining interview. 혹시 로시님께서 질문 있으면 편하게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남겨주세요.
1: 자, 로시님 제가
0: 네.
1: Stars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그 네. 공연하실 때 Stars 불렀던 영상을 제가 봤어요.
0: 네.
1: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어떤 공연?
1: 그게 제 생각이 최근 공연인 것 같은데 그 단독 공연하지 않으셨어요?
0: 아, 맞아요. 1월 달,
1: 그쵸, 네. 그쵸. I saw the video of her singing Stars on her concert that took place in January. 그 공연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하신 공연이었을 텐데.
0: 첫 단독 공연이에요.
1: 완전 처음인가요?
0: 네, 완전 처음.
1: That was her first ever concert. 와, 엄청 뜻깊었겠네요.
0: 맞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너무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네. 그때도 막 울었어요. 막 목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딱 무대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이 안 잊혀집니다.
1: 어떠셨어요?
0: 엄청 그때도 8년 차인데 네. 9년 차네요. 9년 차인데도 너무 떨려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데뷔 때 이후로. 근데 그만큼 긴장을 했지만 그 무대에서 제 이제 데뷔 초대 곡들을 쫙 부르니까 와 되게 묘해요 기분이. 되게 기억 안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팬분들도 저를 9년 만에 무대에서 본 거잖아요. 첫 공연을. 다 울고.
1: 네.
0: 저도 울컥하고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그 오래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0: 네.
1: 얼마나 또 고맙고 동시에 기특하고
0: 그죠. 가족들도
1: 그쵸. 너무 좋았겠네요. 네. Her first ever concert ever in 9 years of promotion. That was this January. She said although she promoted for 9 years, she was dead nervous before the show, and she still remembers everything about the moment she went on stage and the lights came on. She was singing all these songs. From across that 9 years of promotion, she would like everything would flash right in front of her eyes, and like she saw the fans, they were all crying. She was feeling also super emotional, and it just felt unreal. She says, 그 공연의 제목이 This is my new button이었어요.
0: 맞아요.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Well, This is my new button was the name of the concert.
0: 이제 첫 단추를 끼겠다는 어쨌든 로시 기존 로시의 일대가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제2의 로시의 길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여정의 이제 첫 단추를 표현해봤어요.
1: 아 그럼 완전 새로운 나를
0: 네.
1: 끼워 잠그는 첫 번째
0: 네.
1: 단추다.
0: Okay. 맞아요.
1: So that was like a her way to say that I'm starting and embarking on a new journey. Just like a button-up shirt, it was her first button that she's putting together to launch on this new journey that she began in
0: 맞아요.
1: January. 너무 뜻깊었을 것 같고
0: 네.
1: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 아빠 영상 편지하고
1: 아 진짜?
0: 진짜 그건 너무 반칙이잖아요.
1: 그렇죠. 노래 못하죠. 네. 엄마 아빠 영상 편지는.
0: 막 그래 그만큼 또 너무 뜻깊었고 이제
1: 네.
0: 제가 또 12월에 또 콘서트를 해요.
1: 네.
0: 두 번째 콘서트를.
1: Congratulations.
0: 꼭 와주세요. 그때 시간
1: 진짜
0: 되시면.
1: 진짜. 네. She says the first concert, she's saying there was so much room for improvement because at this one point, the staff members played video message coming from her parents and she was breaking down on stage and all that. But guess what, everyone? This December, there is another concert coming up.
0: 그때쯤 되면 이번에 나오는 EP 앨범의 다섯 곡도 다
1: 그럼요. 불러주시겠네요.
0: 그 미니 앨범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1: Awesome, awesome.
0: 싶습니다.
1: She says, by then, all the five tracks for this flat project will be released.

0: So that would be like a congratulatory party kind of concert. So everyone, make sure to follow her social media account right now and stay up to date with Roshi's this wonderful journey of hers. 자, 지금 아고를 찾아주시는님께서 로시가 부를 때마다 제일 울컥하는 노래가 어떤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곡이 있으세요? Is there a song where you feel like emotionally overwhelmed on stage while singing?
1: 너무 많은데. 어.
0: 이 곡은 내 눈물 버튼이다. My tear button track. 그게 뭘까요?
1: 자, 생각을. 스타즈는 뭔가 이걸 부를 때 들으면서 울컥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그런 편이고 울컥하는 편이고 저는 그게 있어요. 그 제 팬덤 분들을 위해 만든 곡이 있거든요. 네. 블루미라고.
0: 블루미.
1: 제 팬덤이 블루밍이에요.
0: 아, 네.
1: 근데 그때는 좀 제가 되게 울적한 시절이 있었어서 블루가 또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냥 너네 블루를 나에게 줘. 어. 그냥 이렇게 서로 나도 너네한테 기대고 싶으니 너네도 나한테 기대 이런 내용인데 그 곡을 발매도 안 했고 그때는 앨범을 못 내니까 네.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곡을 처음 무대에서 2절을 완성해서 딱 공개를 네. 했는데 근데 그 노래는 너무 울컥하긴 해요.
0: 그래요?
1: 그 시절의 감정도 생각나고.
0: 바로 라이브 갈까요? 눈물을 한번 쏟고 가실까요?
1: So so so.

0: 느낌이 들 때 이런 그냥 이런 노래인데
1: 말도 안 돼. 와
0: 진짜 피아노 하나로만 하거든요.
1: 네.
0: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어
1: 잠깐만 이게 블루
0: 미 네.
1: Okay, so the song that she just sang for, by the way, wonderful.
0: 감사합니다.
1: Oh, that was one. I got chills suddenly. Her fans are called Blue Ming, everyone. And at this one time when she was undergoing this one huge slump, she was feeling blue, like 24/7. And at the time, she wanted to kind of rely on her fans, and she wrote an original song called Blue Me, saying, give me all your blue, and I will lean on you. And that was a song that was first uploaded on the YT channel. Later on, she was able to sing it like the full version on stage, and she couldn't hold back her emotions at the time. And this is a tear button of a track, she says. 자, 브루스님께서, oh my. 이건 굉장한 댓글입니다. Oh my, say.
0: Oh my.
1: Oh my, my. 자, 여러분 이 블루미를 부르며 우는 눈물 흘리시는 로신이 보시기 쉽다면 12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0: 너무 잘하는
1: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If you want to see Roshi tearing up while singing this song, everyone, December concert it is. 자, 로시님 오늘의 네. 마지막 이제 2분이 남았어요. 시간 다 지나갔어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0: Hard.
1: Time is up already.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시고 싶은 말?
1: 네.
0: 일단
1: 앞으로 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공연이나 또는 뭐 발매 계획이나
0: 오늘 디 아카이브 두 번째 또 출연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요한 DJ 선생님께서 또 함께 이렇게 또 잘해주셔서 대본 쳐봐봐요. 대본도 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제 플랫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한 곡 한 곡 새로운 로시의 모습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올해 마무리로 제 콘서트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wesome, everyone. Time flew. That was the final word coming from Roshi saying, first of all, it was the second time you're at the archive. She has so much fun. She didn't even have to look at the script because this conversation was so very fun. Likewise for us, too. She says this ongoing series, The Flat Project, is still not over. There's still two more upcoming songs, so please stay up to date with the release plan. And of course, she also said there is an upcoming concert, year-end concert. Oh, yeah. So come over, everyone. If you have a chance to attend this concert, please attend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this amazing, amazing singer-songwriter embarking on a new journey. R-O-T-H-Y, Roshi it is.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제가 감사합니다.
1: 너무 기호강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정말로.
0: 감사해요. 네,
1: 또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 같아서
0: 네.
1: 너무 기대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Highly, highly appreciative.

왔다 까딱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빗에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문 쳐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 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 꼬장 혹교 운동장은

0: It's time for a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y figures. Microdramas and web dramas are booming worldwide these days, and today's guest is right at the center of that trend. He's the CEO of production company Pullim and one of today's rising directors, An So-hae.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와 소개 우리 크런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director and CEO of Pullim. 안녕하세요. 플림의 안소입니다.
0: Nice and shor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Diving right in, now which title feels more natural to you is my first question. Director on the set or CEO at the office?
2: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는 감독님과 또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 중에 평소 어떤 호칭이 더 편하세요?
1: 전 사실 이제 가장 익숙하고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이라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 So-hae, director is most familiar to him.
1: 네. 네, 또 아무래도 요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and because he is shooting a drama these days, he's at the site a lot more often compared to being in the company. So he hears the director title a lot more. All right, well, the web drama market has grown incredibly fast. As someone constantly making new projects, when do you feel that growth most strongly?
2: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드라마 시장이 정말 무섭게 커졌잖아요. 현장에서 작품을 계속 만드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웹드라마 혹은 뉴미디어라는 것들이 제작 기간 자체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0: 네. So web dramas and new dramas, they have a really short timeline usually.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하고 런칭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올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And so making the whole drama, the whole process and launching it is pretty quick too, usually. And receiving quick feedback from the audience is when he feels that, wow, this field has really grown recently. Oh, 좋습니다.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known for very tight shooting schedules, like you said, right? What are you like on set? Calm and composed, or are you like energetic and fast paced?
2: 말씀하신 것처럼 숏드라마가 촬영 일정이 빡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한 2개월 정도라고 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안소혜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차분한 편이신지 에너제틱한 스타일이신지.
1: 저는 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에너제틱한 편인 것 같고.
2: 네.
1: 바로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 아, 움직이면서 좀 지시도 하고 네. 이렇게. So rather than being behind the monitor, he would move around the set and give directions as he goes.
1: 이게 아무래도 촬영 현장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처지면은 또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고 네. 배우들이랑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Okay, so because the whole timeline, like we said, is pretty short, you have to keep it fast-paced. And if you go slow, everybody will sort of feel lazy and like laid back a little bit. So he has to move and really pull that tension up, the energy up, so that everybody works together at a very fast-paced manner. All right. Well, now let's get into your story through a few keywords here on Brunch Club.
2: 이제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short form. Well, let's talk about the appeal of short dramas or micro dramas and some behind the scenes stories from your work.
2: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숏폼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숏드라마의 매력과 또 감독님의 대표작 비하인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0: Now, compared with traditional dramas or films, what makes one or two minute micro dramas so addictive that viewers are willingly paying for them to watch them?
2: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요즘 세계인들이 1, 2분짜리 숏드라마에 푹 빠져서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어떤 시청 환경에서 오는 서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So he believes it's the difference in the narratives. 네.
1: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시청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이탈할 확률이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장치를 되게 치밀하게 좀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0: 아. So they watch these short or micro dramas on the phone, right? The platform itself is different. And compared to watching it in the cinema, there's a higher chance of people leaving it, stopping watching it. So they put in a lot of different mechanisms within the content.
1: 네, 아무래도 뭔가 서사들을 차근차근 설계를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좀 앞에 배치해두는 그쵸. 편입니다.
0: 네, so if it's too slow the narrative and if the storyline is you know slow to reveal itself, then people might feel it's boring and leave the content. So in order to grab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and viewers, they put in mechanisms, make it a lot more stimulating, whatnot, to keep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1: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쇼폼 드라마, 마이크로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떤 그런 도파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Okay. So you know how these days contents, they make your dopamine sort of boost, right? So Sohae, director Sohae believes that dopamine boost is the key attraction or charm of micro drama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Your office romance, Be Quiet in the Office, was loved for creating romantic tension in such a familiar setting. What did you focus on most as director? 감독님의 작품 중 오피스 로맨스물로 사랑받는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

0: 위치 있잖아요.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설레는 텐션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셨나요?
1: 사실 이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라는 IP는 워낙 성공했던 메가 IP이기도 하거든요.
0: 네. So this particular Be Quiet in the Office is a mega IP that was successful before.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청자들, 그 기존의 팬덤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0: So director An thought he had to not disappoint the fandom that already existed.
1: 그렇다 보니까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걸 좀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Well, he tried to not destroy the original piece too much and tried to think about how he can produce the videos to really grab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s and pull that essence out of this original drama. All right, and there's also Dive Into My Bad Rival also became a big hit with overseas fans for its fresh visuals and story. Did you expect it to become this popular?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영부 또라이에게 찍혀버렸다가 있죠. 청량한 비주얼과 서사로 해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1: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고요.
0: so he didn't not expect it completely.
1: 네, 워낙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스태프들이 함께해서 네.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0: 오, 네. So from the planning stage, it was just so well made, and he was joined by great staff, great cast, and he thought, I think this will be pretty successful after we make it. All right. Well, do Koreans and overseas viewers react differently to different scenes? Or are there our favorite moments mostly similar? 또 궁금한 게 혹시 한국 시청자와 외국 시청자가 열광하는 장면이나 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1: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So he thinks there's not too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foreign viewers and Korean viewers. They're pretty much similar. And also because they deal with universal sort of emotions and situations in the drama. All right, makes sense. Well, the episodes get tons of real-time comments as well, right? Was there a particularly funny or memorable fan comment you still remember? 또 회차마다 실시간 댓글이 엄청 달리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웃긴 주접 댓글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수영부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보던 시청자분들께서 아 나도 저 수영부 가입하고 싶다
0: 네.
1: 어떤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그게 인상 깊고요.
0: So with this particular drama, Dive Into My Bad Rival, because it's about that swimming team, right, within the drama, some people leave comments saying, oh, I want to join that club, that team.
1: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저희 영상들, 저희 작품을 계속 재가공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0: 그러게요. 계속해서 올리고 바이럴하게. Alright, and he also wants to say thank you to all those who reproduce their films, their dramas into short videos and continue uploading them.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for the drama, the content to go viral. All right. Well, you've also worked on everything from modern stories like My Jaebol Teacher and to fantasy or period style stories like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tone feels more natural for you to direct? 이외에도 나의 재벌 선생님이나 내 남자친구는 600살 등 현대극 또 사극 서사까지 다루셨는데요. 연출하실 때 어떤 톤이 더 손에 착착 감기시나요?
1: 사실 이제 편한 거는 아무래도 현대극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는 하죠.
0: 네. So, well, he feels more comfortable with modern style stories like My Jaebol Teacher.
1: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의 그 내 남자친구는 600살이라는 사극을 찍으면서 네. 뭔가 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 고유의 이미지들을 담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아.

0: But as he was shooting this,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is a period style historic drama, sort of depicting or portraying all the Korean traditional aspects in the drama, was more interesting than he thought.
1: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드라마 특징 자체가 이렇게 버티컬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한국의 고궁이나 한복 그런 전통 의상들이 그런 세로 이미지랑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And he also thought because micro dramas, they're for phones, right? And they have the vertical film framework. And he thought the different traditional palaces here in Korea and the traditional clothes, they fit well with that vertical film. Mm. 좋습니다. All right, well, with micro dramas, every episode has to end in a way that makes people click next, right? What's your secret to creating a great cliffhanger? 쇼트라마는 다음 편을 안 누르고는 못 빼기게 끝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매 회차 엔딩을 끊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절단 신공 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를 세세하게 많이 네. 넣으신다고 했는데
1: 일단은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의 개연성인 것 같습니다.
0: So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make the audience, the viewers, curious, you know,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But in order to make that, what's more important is the emotions. They have to make sense, you know.
1: 이게 그냥 막 인물이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감정의 개연성이 있어야 네.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공감이 되고 뭔가 따라갈 수 있어야지 궁금증도 유발될 것 같아요. So what director An was saying is you can't just make the characters do anything like random or odd. Viewers won't be curiou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if it's just random. But if they'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actions and the emotions that the characters are feeling, that's when they feel curious about the next episode. All right. Well, the actors also have to reach intense emotions very quickly because they're short dramas. Do you have your own directing technique for helping them get there? 폼의 특성상 배우들의 감정선이 빠르게 끌어올라야 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감독님만의 디렉팅 비결이 또 궁금하네요.
1: 사실 뭐 영업 비밀인데.
0: 네. It's a secret, but
1: 이 사실 뭐 쇼폼 드라마 현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시간이 빡빡한 편이기는 해요.
0: 네. So like he said earlier, these microdrama sets, you don't have a lot of time. You're always running out of time.
1: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디렉팅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네. 대신 리딩 때 좀 많이 피드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0: So on set, he doesn't give that many directions, but during the reading time, when they read the script for the first time, that's when he gives a lot of feedback. To the cast.
1: 네, 그리고 이제 리딩 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였던 것도 말을 해주고 네.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통 배우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세세하게. All right. So after the reading, he shoots that reading session and he gives feedbacks to the characters, the casts, one by one, individually, thinking, you know what? I think this could be changed or modified in the set. Gives useful feedback and directions like that after the reading session. All right. Very detailed as a director. Well, speaking of cliffhangers, we'll make one ourselves here too and listen to your song recommendation. 그럼 여기서 저희도 한번 절단 신공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감독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제 저는 이상은 선배님의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인데요.
0: Oh, so director An is going to recommend us 이상은 리체's 삶은 여행 or Life is a Journey. 이유는요?
1: 제가 이제 보통 촬영장으로 출근을 할 때 출근하는 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0: So he usually listens to this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usually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drive to the set. And when he listens to this song, he can calm himself down a little bit more.
1: Oh.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현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가면서 들으면 좀 컴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막간의 힐링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So he uses that time to calm himself down before he gets to the busy site, and that's what he listens to. All right, so let's enjoy that all together as well. Once again, that was 삶은 여행, Life is a Journey by 이상은, 리첸. Then we'll be back for Brunch Club again. Stay tuned.

0: Before we jump into the next keyword here on Brunch Club,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 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underway.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for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Now with that, we'll open up the second keyword here on Brunch Club.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startup. I heard you originally studied film director on.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감독님 원래 영화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What made you decide to start your own company?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는 연출을 하고 싶었었는데
0: 네. So director An initially wanted to direct and produce. 네,
1: 연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다 한번 시도를 해 봤었고.
0: And there were different ways of fulfilling that and he tried it all out, experienced it.
1: 네, 뭐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잘 찍어서 영화제에 간다든지 혹은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혹은 연출부 장편 상업 영화 현장에 연출부로 간다든지.
0: For example, writing a scenario for a short movie and applying for a film festival, whatnot, and also writing his own scenario, like I said, and joining as one of the staff members in a direction team.
1: 근데 어쨌든 그 세 개 다 조금씩 이루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 현장 연출팀에 떨어졌어요. 면접을 봤다가.
0: 네, 네. Okay. Well, he actually interviewed to join the direction team of one of his favorite directors, but he couldn't make it.
1: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트리거가 돼서 네. 뭐 창업을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가면서 꿈에 달아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0: Well, that sort of became a trigger for him. Although it was a failed attempt, he thought,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make my own company and produce and direct my own content and films. And that's how he started this company in the beginning. Well, when you first had to deal with business registration, invoices, taxes, and contracts, what confused you the most?
2: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게 쉽진 않죠.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계약서 등을 다 마주했을 때 가장 멘붕이 왔던 파트가 뭔가요?
1: 사실 딱 창업은 했는데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for director An, the moment that confused him the most was when he did not have any work.
1: 아무래도 뭐 저희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일을 먼저 주진 않았고 계속 막 찾아 나갔었는데 네. 그게 가장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because they just started their company, they didn't have work. No one would give them work from the beginning, right? So they had to go search for it. And that was the most difficult sort of part in starting this company of his own. Well, microdramas have tight schedules and even tight budgets, you know. As a producer and CEO, how do you create cinematic quality with limited resources?
2: 이 숏드라마는 제작 기간도 짧지만 예산도 알뜰하게 쪼개서야 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영화 같은 퀄리티를 뽑아내야 될 때 대표로서 발휘하는 스킬이 있을까요?
1: 저는 오히려 사람을 좀 더 챙기는 것 같아요.
0: So he takes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a little more.
1: 어쨌든 이 드라마 혹은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자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0: 그렇죠. So this field itself, you cannot separate it from capital, money, budgets, right?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미지들을 만들고 도와서 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으쌰으쌰하면 적은 예산에도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0: Oh, okay. So he said, nevertheless, the people who make this is the humans, us, the people, right? So that is why he takes extra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even with
2: small, with even with a small budget, he would take care of the people and make sure that they can create something better, high quality films altogether. All right. Well, it sounds like you're a great leader. 좋은 리더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ll right. Well, when was the moment then you first thought, wow, I'm re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0: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진짜 프로덕션 대표로서 내 밥벌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좀 밥벌이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2: He's not sure if he is actu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1: 이제 저는 처음에 영화를 했을 때부터 항상 사람 때문에 영화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2: So ever since he started doing films, he said he's doing it for the people.
1: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때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 급여를 지급해 줄 때가 제일 좀 뿌듯한 것 같아요.
2: So he feels most fulfilled and happy when he's able to give the fees payment to all his staff members and give them the money that they deserve after working greatly together. All right. Well, what's one rule or piece of advice you repeat most often to your team?
0: 현장과 사무실에서 대표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잔소리나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그냥 보통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하고 생각해라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 So director An often says, "Don't think too much. Just go for it."
1: 현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해보고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So what he thinks is the biggest weapon that we have or they have is trying something out and failing and trying it again. All that trial and failure. 네.
1: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고 실패를 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 So you try things, fail things, make errors, mistakes, and you learn from that. And that's how you grow from that point on. So just going for it and doing it without much thought would be something, an advice that he gives most often to his staff members.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also becoming a major platform for new actors as well. What do you look for when casting someone?
0: 이 숏드라마는 신인 배우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용문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캐스팅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1: 많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2: So many actually actors ask this question to director An as well.
1: 사실 이제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캐릭터랑 맞는 마스크가 저한테는 1순위이기는 해요.
2: But the number one standard that he looks for would be does the face or the image of that actor match the character?
1: 그리고 그 마스크가 이미지가 맞아야 연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match the character, the image that you have, the features that you have. And some actors think, oh, maybe I couldn't get that cast because I was bad at acting. But you don't have to think that because for director An, looking similar to that character is the most important part.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what a platform or an advertiser wants can clash with your own creative vision. How do you usually negotiate that balance?
0: 작품을 만들다 보면 플랫폼이나 또 광고주가 원하는 요구사항이랑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적 욕심이 부딪힐 때가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irector and CEO An So-hui.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Yes, it's human. Now let's talk about your off-camera and what lies ahead for you.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안소회의 일상과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people are now paying for short-form content instead of long-form. So as a creator, how do you view this change in media consumption?
1: 요즘 롱폼보다 숏폼 결제를 하는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영상 창작자로서 이런 미디어 소비 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2: 당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this change is inevitable and it only makes sense.
2: 영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브라운관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미디어는 변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So the media atmosphere or environment has always changed. You know, there was the cinema, film, movies. It's been constantly evolving through time.
2: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변화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And with that change, consumptions of viewers have also changed. And as creators, it is their job to follow that changing trend and the needs of the consumers. All right. Well, do you ever speed up or skip long-form content yourself?
1: 혹시 감독님께서도 롱폼보다가 재생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스킵할 때가 있으신가요?
2: 네, 저도 뭐 충분히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없을 때 보기는 하는데 네. 이상하게 드라마랑 영화 볼 때는 다른 걸 하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1: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2: 네.
0: So if he doesn't have much time, he would speed things up and skip through some content. But weirdly, when he's watching dramas and movies, he can't multitask. He has to focus on that content only to watch it. Fully. All right. Well, these days, AI can create video in just seconds, you know, and the quality keeps improving. I was surprised myself, too. But no matter how advanced technology becomes, what part of directing do you believe must remain human?
1: 요즘은 AI로도 몇 초 만에 영상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보고 놀랐던 적도 많은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사람이 직접 연출해야 한다고 믿는 창작의 본질이 있다면요?
2: 저는 여기서의 본질은 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choice or choosing is the foundation here.
2: 네. 이게 저 어디서 본 글인데 AI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병목은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0: So he read this somewhere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he biggest bottleneck or barrier is human.
1: 어떤 의미죠? 네.
2: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AI가 만들어 놓는 속도랑 인간이 선택하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큰 병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1: 따라가질 못하는 거네요.
0: So what this means is AI continues creating with its development. It's really speedy in creating new things. But humans, they have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right? But because that speed doesn't follow with the creation speed of AIs, humans are the biggest bottleneck.
2: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툴을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AI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이 창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0: So although AI creates everything, what tool you're going to use, what recommendations you're going to select, all those choices and decisions are made by humans, right? So director An believes that is the one quality that must remain human. Choosing and making decisions. Well, after using your brain nonstop, you probably need time to switch off too, right? What do you do to clear your head and recharge?
1: 뇌를 풀가동하다 보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로 뭘 하면서 뇌를 비워내시나요, 감독님은? 뭐 소소한 힐링법 있으실까요?
2: 저 그냥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1: 아.
2: 뭐 놀, 딱히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네.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고 네, 그게 가장 큰 취미이자 힐링법인 것 같아요.
0: Okay, so director An said he spends time with his girlfriend, which is, I guess, the best thing to do. And he listens to music like he introduced for us earlier, listening to music in his car on the way to work, whatnot. He doesn't have any sort of special hobby. But that's what he does, meeting his girlfriend and listening to music. All right, well, with constant shoots and editing, burnout must happen sometimes too. What helps you get back on your feet when that happens?
1: 연달아 촬영과 편집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나 현타가 올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나요?
2: 저는 항상 리딩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0: So when he starts a reading of the script with everyone, he tells people and he tells himself too, be grateful that you can work.
2: 그래서 물론 힘들고 뭐 번아웃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면서 계속 몸을 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0: 네. So of course you can be burnt out, you can feel very exhausted and tired, but he continuously wakes himself up thinking, you know what, I'm still able to work. I have to be thankful for that. So he always has that gratitude in his mind. All right, well, for young people who dream of directing or starting their own content company just like you, what reality should they be prepared for before jumping in?
1: 나만의 콘텐츠 회사를 차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연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이건 꼭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해주고 싶은 현실 조언이 있다면요?
2: 막 돈을 쫓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You shouldn't be chasing after money at first.
2: 뭔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돈만 보고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0: Well, eventually you will succeed and money will follow. But if you only look at money and chase money from the beginning, then there are so many hurdles that you have to overcome.
2: 그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연출을 하고 싶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좀 뛰어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게요.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고 좋아해야지만 시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So he said you have to start it if you have that mindset, that passion that you really want to direct and produce a content of your own is what he said. Well, looking for far ahead, is there one life project perhaps you hope people will remember as the defining work of yours as director.
1: 먼 훗날 감독 안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나만의 인생작이 있을까요?
2: 뭐 사실 저는 매번 가장 마지막 작품이 저의 인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0: 네. So he always believes the work that he's working on is his masterpiece or life project all the time.
2: 그냥 인생작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시작과 끝이 사람이네요, 역시.
0: All right. Well, he thought more than having a life project, he wants in the end to have a lot of good people around him as the director, which is, I think, really nice. It's from human. And human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독님.
0: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today?
1: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2: 저도 이제 카메라 뒤에만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좋은 기회가 돼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So director An said he's usually behind the camera, right? But today he was in front of the camera having to talk about himself and his work, and he enjoyed it a lot. We did too.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once again.
1: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We'll wrap up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문득 Out of the Blue with 송이진 by 도운 of Day 6.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